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Expert Insights. Expert Insights. 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 또 이목을 끌고 있는 주제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자, 탑5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붕괴로 네팔과 티벳 사망자가 1,000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휘몰아친 상사태와 홍수, 재난 영화같이 두려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일어난 현상인지 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here is Dr. Umesh Haritasha from the University of Dayton. First, let's dive right into the exact cause of this collapse.
1: What we know so far is that in the morning of August 26, a bedrock collapsed, and that bedrock contained a ton of ice. Along with that bedrock collapse, that ice collapsed as well. So this is slightly different than what we knew at the beginning of the event when there were reports about different possibilities. What we know now is for sure that there was a bedrock that detached from the mountain and that bedrock contained a glacier ice and that fell into the valley. That valley is about 1,200 meter deep, which is think about a 3 Eiffel Tower long depth. And as it fell through the valley, the entire energy dissipated and melted the ice and that triggered the debris flow. And that debris flow went through the valley, carrying all the sediment, rocks, boulders, trees, whatever was on its way, and devastated the downstream area.
0: 네, 초반에는 많은 추측과 추정들이 있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의 bedrock이라는 이 기반암이 붕괴되며 그 위에 있던 다량의 빙하와 잔해가 함께 붕괴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빙하들이 1200m, 무려 에펠탑의 3개의 깊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깊은 계곡에 떨어지며 그 에너지와 힘이 퍼지면서 얼음이 녹고 잔해들이 산비탈 아래로 쏟아지며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So that was definitely a terrifying incident as many of you saw. And now we know it's from a bedrock collapse. 네, bedrock이라는 표현은요, 침대를 뜻하는 BED와 동일한 스펠링입니다. 기반, 기반암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안반이나 또 근본적인 것, 무엇인가에 밑에 놓여 있는 것으로도 비유적으로 쓰일 수 있죠. So we literally talked about the geographical bedrock. However, we can hear expressions like honesty is the bedrock of any healthy relationship. 자, 어떤 건강한 관계든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honesty, 진실함이다. Or people will say, experts will say agriculture is considered the bedrock of civilization.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농업이 bedrock of civilization, 문명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something a little more casual? A ton, T-O-N, a ton of. 자, 1톤을 얘기하는데요. A ton of something이라면 이렇게 1톤이 아니라도 엄청난 양의라고 캐주얼하게 쓰일 수 있겠죠. So even the experts said this bedrock contained a ton of ice and glacier. Maybe not a literal ton. But you can also say things like, you know, I have a ton of work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때, you can say I have a lot of work, but also a ton of work for emphasis. Okay, let's go back to our main story because a lot of experts and a lot of speculation has been made about climate change. 자, 이 현상이 기후 변화와 어떤 영향과 연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Climate change is a broader trend. We do know that attribution of any single event to a climate change aspect will take some time. We need a lot more data. We need a lot of verification in order to pinpoint that. What we do know, as you led in your initial report, that these mountain ranges are rapidly warming. We do know that the glaciers are disappearing from the Himalayan mountain ranges, or at least retreating very rapidly. One other factor, and which is the very important factor to think about, especially in light of this particular event, is to think about the permafrost. So the mountain permafrost is thawing very rapidly as well. And as the permafrost thaws, it can make these mountain, which looks rigid, which looks tall and not movable at all, can be very vulnerable and may fall. And when it falls or when it detaches because of the permafrost thawing, it can have such impact. So the point that I want to make sure that your viewers understand and mm-hmm. think about is the climate change is an underlying cause in many, many events. But attributing any single event takes a little bit more time.
0: 네, 모든 자연 현상을 기후 변화의 탓이라고 단정 짓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가 일단은 전문가의 결과였습니다. 자, 기후 변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정확한 원인으로 짚기 위해서 핀포인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데이터 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에 따르면 확실한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 빠르게 녹고 있고 이 얼음과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밑에 permafrost라고 하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이 지형이 빠르게 녹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산은 rigid, 굳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변화에 취약한 지형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So I do want to point this out. 자, 녹다라고 말하는 melt, 하지만 thaw, T-H-A-W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일상적으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녹다, melt는 you freeze ice, freeze water, that's ice, and then the ice melts into water. 자, 알고 있는 얼음이 녹을 때,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녹다죠. 하지만 thaw, 해동하다, 즉 우리가 냉동실에서 있는 I don't know, pizza, dumplings, meat 이렇게 원형은 유지하지만 이 얼어있는 기운이 빠지는 걸 thaw, T-H-A-W라고 하죠. So in the expert's example, the permafrost, because that's land, that land is rapidly thawing. And final term here is rigid. 단단하거나 엄격한. 하지만 또 사람이 rigid하다면 융통성이 없는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So the company has a very rigid corporate culture. 그렇다면 이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규율이 엄격한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So once again, climate change is definitely here. It's certainly making impacts, but again, as the expert said, let's be prudent about making judgments. All right,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자, 여러분 어릴 때 용돈 받으셨나요? 용돈 얼마나 받으셨나요? 지금도 받으시나요, 혹시? 자, 이 용돈이 그냥 받는 돈이었나요? 혹은 내가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집안일을 했을 때 이 대가성으로 받는 돈이었나요?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경제, 또 보상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용돈인데요.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here is Professor Ashley LeBaron Black of Family Life at Brigham Young University. 네, 일단 첫 번째로 용돈을 주던 주지 않던 아이들이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유 들어보시죠.
2: Several great outcomes from children being involved in chores and having some responsibilities with housework and things like that. So some of the outcomes of chores are pro-social behavior later, better problem solving, better health and academic success, peer relationships, even higher life satisfaction for kids who had consistent chore responsibilities growing up. So it seems to really teach kids some really important lessons, give them some great experience that is important for their development across several domains. It helps build concern for other people, helps build collaboration with others and teamwork, and it's just good for building work ethic for, you know, kids to realize that they need to contribute, that these things don't just magically appear. There's not a, you know, a fairy who comes and makes dinner.
0: 네, 어린아이들이 집안일을 하면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행동, 문제 해결 능력, 또 삶의 만족감까지 이런 다양한 교훈을 얻고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단순히 나의 일만이 아닌 우리 집안의 일에 기여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성실성을 길러준다고 하네요. 자, 이 방송 듣는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But you teach them a lesson. 자,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you teach someone a lesson. 교훈을 가르쳐주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지만 혼내다, 훈계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서 맥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The English name for that is teach you a lesson. 여기서는 정말 혼내거나 훈계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And then I really like this term, work ethic, E-T-H-I-C. Ethic은 뭔가 이런 your moral. 하지만 work ethic, 노동관이나 근면성.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자세나 일을 대하는 태도를 포괄해서 말하는 표현인데요. So the expert said, doing chores can help build work ethic.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어린이들이 나중에 근면성

0: 용돈도 필요하지만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용돈을 주는 것은 또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돈을 줘야 하는지 어드바이스 들어보겠습니다.
1: Allowances or just getting money into kids' hands regularly for them to practice with and manage is really important on the one hand. So we want to get kids money regularly to become financially literate. But on the other hand, we don't, you know, want them to always expect to be paid for chores because that, right. unfortunately, isn't the case as an adult. And so, and we want them to also, at the same time, make the connection between work and money, though, but also understand that some work in life is actually not paid but needs to get done anyway. Ah. So I think what you described is a great potential way to balance these competing interests where there are maybe some routine household chores that children are just expected to do. Mm-hmm. But if we want to help them get excited about opportunities to earn money from hard work, mm-hmm. maybe extra chores, you know, really hard things like, you know, cleaning, you know, a hard thing that they're not used to cleaning regularly. That might help them kind of recognize that by going above and beyond, you know, by working hard, they might be able to earn money.
0: 네, 용돈을 받고 쓰면서 아이들이 경제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집안일을 한다고 돈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살면서 무급으로 일할 때도 또 돈을 받지 못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상반되는 가치들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게 부모님과 보호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는 집안일은 돈을 주지 않되 하지만 더 힘든 가끔씩 하는 이런 큰 일들을 보상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So that's a really nice advice. All right, so let's talk about this financial literacy. 어린이들이 용돈을 받으면서 financially literate 한다고 하는데요. Literate, L-I-T-E-R-A-T-E. 자, 첫 번째 뜻은 글을 읽을 수 있는입니다. But it can also mean 문해력이 있는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많이 듣죠, 요즘. So media literacy is about how you can distinguish fact in the media. Financial literacy, computer literacy, 다양한 리터러시, 이 문해력이 있겠습니다. And finally, expect. Hayley, we know what that is. 하지만, do you? 자, 기대하다 라는 뜻을 expect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정확한 뉘앙스 알고 계시나요? So, kids should do routine chores as expected. 자, 여기서 기대는요. 예상하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게 expect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정말 기대가 되는, 설레는 그런 것들은 look forward to. So, for example, maybe your boss wants you to come in to work over the weekend. That's terrible. He or she can say, I expect to see you this weekend. 기분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걸 오는 게 I expect to see you. 하지만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 데이트가 있다. Then you are looking forward. So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this weekend. 이 차이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So there we go. How much did you get while you were a kid? Did you do that? You know, did you learn financial literacy? Will we teach our children financial literacy? A lot of food for thought via this interview. So while you mull that over,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Wanderlust by Paul Pathrup.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11:00 o'clock.

0: world. BEFM, Busan, Yeobanzo.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Some more songs for you to enjoy too on this chill Saturday. Runaway by Red Museum featuring Zior Park. 마지막 통화 이후로 by EU and 8 by Patekul. 딱 봐도 오늘도 뻔하지 전부 짜여진 그림 속에 갇혀있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0: time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Hello,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돕는 주식회사 바이베이스에 다니고 있는 최길튼입니다.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지금은 창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인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교에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걸 부산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옮겨 살다 보니까 사실 고향인 부산의 좋은 점들이 눈에서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센텀에서 작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최길튼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2: 제가 대표이면서 개발자인 상황이라서 사실 오전에는 코드를 주로 작성을 하거나 개발 일들을 주로 하고요. 낮에는 고객사분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클라이언트분과 화상으로도 대화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개발부터 운영까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독학으로 처음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개발이 재미있다를 넘어서 이 길을 가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2: 네. 학창시절에 이제 혼자 만든 채팅방 서비스가 있었고 그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런칭하고 3개월 정도 만에 한 2만 분 정도가 채팅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밌다를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부산으로 돌아와 창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회사에서 배운 것도 많았고 이제 계속 다닐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제 손으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서비스가 아니라 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또 이왕이면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두 가지 마음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다양한 도시와 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는데 지금의 최길튼 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어디셨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2: 특별히 한 곳에서의 경험이 영향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곳들을 경험했던 것 자체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래도 특히 하나 꼽아보자고 하면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좀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 해는 이미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혼자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부산을 떠나 살아본 경험이 오히려 부산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2: 네,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살아보니까 부산이 가진 정이나 삶의 속도, 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부산이 가진 이런 여유나 따뜻함 그리고 정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창업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사실 이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는데요. 창업자의 도시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날씨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금문교하고 강원대교도 참 부산이랑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부산이라고 그런 도시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에서도 그런 저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도 그 흐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라는 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고 또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고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좋은 창업 네트워크와 만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꾸준하게 쌓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기회들만 조금 더 더해진다면 청년들이 굳이 떠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산에 남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부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자들이 자기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부산에서 이런 서비스를 키우면서 그리고 회사를 만들면서 부산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 서비스도 충분히 성장하고 큰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최길튼님에게 부산이란?
2: 나에게 부산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 있는 곳이다.

0: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5:00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2: him.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0: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6 o'clock.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0: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7: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0: In the story of Princess Hwanghok on Dongbaeksum Island, Princess Hwanghok misses her beloved home so much that she longs for it every day. Her hometown may seem far away, almost impossible to reach, but no matter how far she goes, it always stays in her heart. Maybe that is what hometown means to all of us. Now, we may

겪어도 열정으로 버텨 끝내 인생 대역전 뻔해도 잘 먹히는 설정 계속 자극해 눈물샘 잠자던 여맨이 꿈틀 때 사람들은 느껴들이 만족 화가 난척 분노를 분출해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3:00

0: 하고 검색했다가 또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조금 이제 실수를 할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한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시작을 하자면 자오나이팀멘타이어 더이들 한국어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1: 너무 많이라서法不通了呀.
0: 미럼 돈 싸워. độ cao nhất á biết bao nhiêu không?
1: Tuần sau hả? Để mình lại đoán nha, chứ tầm khoảng 23 độ.
0: Đồ. Đúng. Đúng. Đúng. Đúng. Đúng. Đúng. Đúng. Đúng. Đúng. Và thấp nhất là bao nhiêu?
1: Thấp nhất chắc tầm khoảng 18 độ.
0: Ê, không, không. Cái đó thì đi quá quá đi rồi. Cứ nó muốn mua cắt xèo. 21 độ. 21 độ là thuê rồi.
1: Rồi.
0: 맞아요, 맞아요. Nhưng mà tại vì đó là tuần sau mà. Để 2주 뒤에 제가 베트남 가거든요. 사이건에 가는데.
1: 사이건이
0: 아,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진짜로. Nếu mà mình đã đi Saigon khoảng 2 tuần trước rồi thì chắc là Saigon sẽ cảm thấy mát hơn.
1: Đúng rồi.
0: À, 근데 이제 한국이 좀 더 시원해지다 보니까. Nên có ai mà có kế hoạch đến Hàn Quốc ấy, hay 2 tuần sau ấy, 한국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름 옷만 안 챙겨도 돼요. 좀 가을 느낌으로 챙겨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맞죠? Mình vào chủ đề hôm nay mình nói 물어보고 싶은 게 카페 자주 가시나요?
1: Mỹ Lệ thì trước đây á, Mỹ Lệ từng sinh sống học tập ở trong Sài Gòn được khoảng tầm 6 năm hả?
0: 6 năm.
1: Thì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thì Mỹ Lệ thường hay đến các quán cà phê để mà học tập.
0: Vậy á?
1: Có thể là học cùng với các bạn nữa nè, làm việc nhóm á.
0: Nhưng mà quan trọng ấy, khi đi ấy 몇 시간 정도 있어요? Ở đó, lâu nhất là
1: ở đó thì chắc tầm khoảng có lúc nha là học nhiều ấy hoặc là làm việc nhóm nhiều là ngồi từ sáng nè, tầm 10 giờ sáng cho đến tận 5 giờ chiều.
0: Oh my goodness.
1: Tức là ngồi ở đó luôn, đúng rồi.
0: Đến 5 giờ chiều á?
1: Ừ. Ngồi làm bài tập nè, ngồi làm việc nhóm nè.
0: Wow. Mình cũng có đi để học tập ấy. Mình dài nhất là 2 tiếng.
1: Tức là lúc đó hôn cha hả? Một mình á?
0: Với bạn luôn. 친구도 2 시간 이상 못 하겠어.
1: 그래요.
0: Wow, 되게 길다. Oh my. Đó là 7 tiếng mà.
1: Đúng
0: rồi. 와, 근데 공부 잘하니까. 인정해요.
1: 열심히 해야죠.
0: 열심히. 제일 잘했던 과목이 뭐였어요? Cái môn mà giỏi nhất đấy.
1: Nếu mà nói mà môn á hả?
0: Khi cấp 3.
1: Cô đang xịt luôn á.
0: Cô đang xịt tiền. Chế trả đẹp toàn khoa một.
1: Chắc là môn ngữ văn.
0: À, ngữ văn.
1: Ngữ văn. Ngữ văn là những cái môn học liên quan đến văn học nè.
0: Đúng rồi.
1: Thơ ca nè.
0: Thơ ca.
1: Các câu truyện ngắn.
0: Ok, ok.
1: Thì Mỹ Lệ sẽ thích cái đó.
0: Toán thì sao?
1: Toán thì cũng được được. Cũng thôi nha. Chứ nếu mà 잘한다 thì 아니에요.
0: 이런 사람들이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한다 얘기 안 하거든요. 조금 해요. 잘하네요.
1: 조금 조금.
0: 전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nhưng mà biết không? Mình không có giỏi toán ấy. Nhưng mà mình đi khoa programming, computer 공학과 갔어요. 네네네.
1: Rồi nhưng mà vẫn học rất là giỏi mà đúng không? Như vậy là chứng tỏ là cũng rất là giỏi chứ gì?
0: 아니요, 막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쉽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대학생분들 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그 주제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cũng như vậy, mình cũng như vậy, mình thì thích học ở quán cà phê nha. 더 집중이 되니까.
1: 너무 와, 진짜.
0: 네, 아, cũng học mà. 그러니까 아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khi mình đi cà phê, quan trọng nhất là kết nối wifi.
1: 너무
0: 와. 팀 오감.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한번 가져왔는데 주제가 뭐냐면 카페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및 콘센트 문의하는 방법. 이 회화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든 한국에서든 카페 문화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자마자 ban đầu quan trọng nhất là kết nối wifi và chuẩn bị ổ cắm. 그렇죠. Nếu mà không có 여기 안 돼요.
1: 진짜.
0: phải chuyển. không có ổ cắm. Sorry.
1: Không
0: phải được. Đi chỗ khác. Phải trung nhân hết rồi.
1: Đúng
0: rồi. Nếu mà ở đó khoảng 7 tiếng thì phải.
1: Đúng, chính xác.
0: Bắt buộc chứ.
1: Bắt buộc là phải có ổ cắm.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분들이시라면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회화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회화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기요,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1: 네, 영수증 맨 아래 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0: 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1: 네, 별 말씀은요. 편하게 이용하세요.
0: 네, 이게 첫 번째 회화였는데 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실제로 이대로 쓰입니다. 허이타이 진짜 실제로 쓰읍니 되나요? 컴퀘스 핵냐? 진짜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요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MI. 근데 여기서 MI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더 높아 보인다. MI 하면 안 됩니다.
1: 정확 겁니다. MI냐.
0: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MI. 그 와이파이 주인관 카페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다. 어머이 또는 뭐 주어이 고어이 막어이 마어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나자 그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려 보인다 아니면 비슷한 또래인 것 같다. 디 에머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멋커 와이파이 고관라 지바이 그쵸. 멋커 이게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그리고 한국에서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그대로 쓰잖아요. 이제 와이파이 영어로 와이파이니까 베트남 꿈성냐오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와이파이. 근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와이파이 하면 좀 힘듭니다. 이야기가 와이파이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꼬꽈라지바이. 꼬가 뭐냐면 어디 건가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잖아요. 멋커 와이파이. 그러면 어디 비밀번호를 물어보는지 알아야 되니까 꼬꽈라지바이. 이 매장에. 이 매장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친구한테 물어본다. 멋커 고어 멋커 와이파이 고어 마라지.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를 지칭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네 영수증 맨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멋커 거 인 어즈의 나이 화르나 라고 했어요. 아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가 아니고 근데 나이 라지 이거예요.
1: 아, 유 cuối cùng của cái của cái tờ giấy số trưng đấy
0: hóa đơn
1: cái tờ hóa đơn ở phía dưới cuối
0: đáy가 맨 끝
1: đúng
0: rồi 오, 그런 뜻이군요. 이거는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mật khẩu có in ở dưới đáy hóa đơn ạ라고 했어요. 자 네 mật khẩu 비밀번호 có 있다 in 이게 뭐냐면 인쇄입니다. 인쇄 그렇죠. in a 즈이 그렇죠. in a 즈이 맨 밑에 인쇄되어 있어요. 어디 밑에 나이화르나 그렇죠. 영수증 맨 아래에 그렇죠. 맨 아래에 비밀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A가 아 보이네요. 고마워요. 아 또 다이로이 까무냐했냐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아 이 추임새가 한국이랑 비슷해요. 한국에서도 아 맞다. 베트남 아 룽로이 네 똑같습니다. 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이 타이로이 아 보여요. 여기서 아 또이 샘로이 이건 안 됩니다. 그죠? 또이 타이로이 이제 딱 봤을 때 보인다. 그죠? 보고 있다 보인다 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또이 타이로이 감언햄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회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아니다. 하나 더 해야 되나. Sorry. 편집. 그 마지막으로 네, 별 말씀을요. 편하게 이용하세요. 자, không có gì ạ. Anh dùng thoải mái nhé. 네. 자, không có gì ạ. 네, 별 말씀을요. 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뜻인데 không có gì.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홈까지야. 앙좀 thoải mái nhé. 그쵸. 여기서 좀 이용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좀 thoải mái nhé. 여기 매장을 편하게 이용하세요. thoải mái 편하다. 그쵸. 편하게 이용을 하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회화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저쪽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어요.
0: 좋네요. 저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도 될까요?
1: 네, 편하게 올 거 앉으세요.
0: 네, 두 번째 회화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오감, 그렇죠. 콘센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실례합니다. 저쪽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나요? 저 tôi hỏi ở bàn kia có ổ cắm điện không ạ? 라고 했어요. 저 tôi hỏi 실례합니다. 또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ở bàn kia, 그렇죠? 어 이게 뭐냐면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bàn 이게 뭐냐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끼는 저기에.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테이블가 있다. 그러니까 있나요? 가 뭐가 있다에 대해서 물어봤죠? 오 깜리엔, 그렇죠? 콘센트가 있나요? 험아, 그렇죠? 험아 뒤에 들어오니까 의문문으로 변하는데, 네, 여기 저쪽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라고 했냐면, 네, 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어요. 자, 거아, 만깡그어, 소, 거, 오, 깜리엔아. 다시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자, 거아, 만깡그어, 소, 거, 오, 깜리엔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있습니다. 자, 거아, 창가 쪽 테이블. 만 이게 테이블이죠. 깡 그어소 이게 깡 이게 뭐냐면 바로 창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그 부분 그 위치에 있는라는 뜻이거든요. 만 깡 그어소 그어소가 이제 창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 깡 그어소 창가 쪽 테이블이죠. 거 오 깜리에나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아 좋네요. 저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도 될까요? Tốt quá, cho tôi chuyển sang bàn đó ngồi nhé. 라고 했어요. Tốt quá, 너무 좋습니다. Cho tôi chuyển sang, 제가, cho tôi, 이게 뭐, cho tôi라는 것 자체가 뭔가 요청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Cho tôi chuyển sang, 그쵸? chuyển 이게 뭐냐면 옮기다인데 chuyển sang, 그쵸? sang이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sang, 어디로 간다고 했죠? 만 너 오이네 저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도 될까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쥔쌍 만 너 오이네 그죠? 이게 오이네 이제 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쪽 테이블에 가서 앉아도 될까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편하게 옮겨 앉으세요. 방아 앵그 쥔쌍 너 오이네라고 했어요. 네 앵그 쥔쌍 너 오이네 오케이 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가 뭐냐면 뭐 그냥 가셔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끌라암리 그냥 해. 끙 오리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그 쥔쌍러 뭐냐 그냥 가서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알아봤는데 둘 다 제가 한국어 내가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 Em ơi, mật khẩu wifi của quán là gì vậy?
0: 저기요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1: Dạ, mật khẩu có in ở dưới đáy hóa đơn ạ.
0: 네, 영수증 맨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1: 아, tôi thấy rồi. Cảm ơn em nhé.
0: 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1: Dạ, không có gì ạ. Anh dùng thoải mái nhé.
0: 네, 별 말씀을요. 편하게 이용하세요. 이제 두 번째 회화입니다.
1: Cho tôi hỏi, ở bàn kia có ổ cắm điện không ạ?
0: 실례합니다. 저쪽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나요?
1: Dạ, có ạ. Bàn cạnh cửa sổ có ổ cắm điện ạ.
0: 네, 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어요.
1: Tốt quá. Cho tôi chuyển sang bàn đó ngồi nhé.
0: 좋네요. 저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도 될까요?
1: Vâng ạ. Anh cứ chuyển sang đó ngồi nhé.
0: 네, 편하게 옮겨 앉으세요. 네, 이렇게 카페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및 콘센트 문의하는 회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그냥 그대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카페 가서 뭐 콘센트 문의, 와이파이 문의 걱정 없어요. 험껏 러랑스에 진짜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1: Nên là thông qua chủ đề mà ngày hôm nay Nam Tung Hoa đưa ra thì Mỹ Lệ thấy rất là cần thiết này cho các bạn sinh viên, các bạn học sinh ở bên Hàn, kể cả là ở Việt Nam cũng vậy. Tại vì môi trường học tập ngày càng đa dạng hơn. Mình đúng không những là học ở trong trường, ở trong thư viện mà mình còn phải đi đến những không gian để mình có thể có thêm cho mình nhiều động lực hơn. Chẳng hạn như là quán cà phê chẳng hạn. Thì tại đó mình có thể là giao tiếp thoải mái với bạn bè. Rồi dạo gần đây thì Mỹ Lệ thấy là các cái văn hóa mà học tại quán cà phê thì cũng đông, ở Hàn Quốc cũng nhiều mà đúng không?
0: Nhiều chứ.
1: Trong không gian đó mình có thể là mua đồ ăn,
0: đúng rồi.
1: Rồi mình có thể ngủ ở lại luôn mà, cũng được mà đúng không? Hình như là Mỹ Lệ thấy là ở bên Hàn cũng có những cái mô hình như vậy.
0: À,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1: 맞아요. Đăng ký, mình đặt lịch trước, mình đặt phòng trước để mình có thể tập trung học tập rất là thoải mái.
0: Anh Quốc thì nói là study cafe.
1: đúng rồi,
0: nó gọi như vậy
1: á. Nên là mình khi mà ở đó thì mình có wifi mạnh nè, kết nối thoải mái hơn, có nhiều ổ cắm điện được trang bị đầy đủ.
0: Đúng rồi.
1: Nên là quý vị có thể là thoải mái học tập. Và hy vọng rằng là lần sau và nhiều tuần sau nữa thì Nam Tung Hoa cũng sẽ mang đến cho quý vị nhiều chủ đề đa dạng dành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luôn. Hy vọng rằng lần sau

0: chévere.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웃음)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돕는 주식회사 바이베이스에 다니고 있는 최길튼입니다.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지금은 창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인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교에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걸 부산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옮겨 살다 보니까 사실 고향인 부산의 좋은 점들이 눈에서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센텀에서 작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 최길튼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제가 대표이면서 개발자인 상황이라서 사실 오전에는 코드를 주로 작성을 하거나 개발 일들을 주로 하고요. 낮에는 고객사분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클라이언트분과 화상으로도 대화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개발부터 운영까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독학으로 처음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개발이 재미있다를 넘어서 이 길을 가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3: 네. 학창시절에 이제 혼자 만든 채팅방 서비스가 있었고 그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런칭하고 3개월 정도 만에 한 2만 분 정도가 채팅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밌다를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부산으로 돌아와 창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회사에서 배운 것도 많았고 이제 계속 다닐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제 손으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서비스가 아니라 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또 이왕이면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두 가지 마음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4: 다양한 도시와 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는데 지금의 최길튼 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어디셨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3: 특별히 한 곳에서의 경험이 영향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곳들을 경험했던 것 자체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래도 특히 하나 꼽아보자고 하면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좀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 해는 이미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혼자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0: 있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부산을 떠나 살아본 경험이 오히려 부산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살아보니까 부산이 가진 정이나 삶의 속도, 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부산이 가진 이런 여유나 따뜻함 그리고 정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창업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0: 사실 이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는데요. 창업자의 도시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날씨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금문교하고 강원대교도 참 부산이랑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부산이라고 그런 도시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에서도 그런 저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도 그 흐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라는 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고 또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고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좋은 창업 네트워크와 만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꾸준하게 쌓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기회들만 조금 더 더해진다면 청년들이 굳이 떠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산에 남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부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자들이 자기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부산에서 이런 서비스를 키우면서 그리고 회사를 만들면서 부산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 서비스도 충분히 성장하고 큰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최길트님에게 부산이란?
0: 나에게 부산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 있는 곳이다.

0: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1: Beach.
2: Oh yeah.
1: Camping.
2: Oh yeah.
1: Swimming.
2: Oh yeah.
1: Summer is awesome.
3: Mosquitoes.
4: Oh no.
3: Tropical nights.
4: Oh no.
3: Food poisoning.
4: Oh no.
3: Summer is awful.
1: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3: Oh really?
1: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Last but not least, always remember that eating safely is the best way to enjoy your mea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wa Bangseong.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E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7: 6 o'clock.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8: When I'm dancing alone, I'm not dreaming alone, I can feel it.
9: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Dancing Alone by Kiki.

0: your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i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올스타 잉글리시 레벨 업 라이브 앤 바이브스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